0: 十七，大殿有位贵客寻你，你快来。贵客？
1: 啊，师傅也来吧。师傅，一起去吧。 我娘亲的师傅墨渊少神，就是徒儿那个未婚的夫婿阿离，你的父君呢，是我师傅的胞弟，傅玄的儿子。
2: 因为一场大战，玩儿。师傅不也没听，可怕提我呀。
3: 去玩吧。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